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어차피 안 하다. 대차례 리코 가면 코나베 어야 가오메. 야니코 나나가 부자베 리코 가면 코페마 할라.

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어차피 안다. 대차례리 코감 코나베 어야가오메. 야니코 나나가 부자베리 코감 코페마할라.